샬나 크라차 우아나 갓나 비두알자 펑샬라 크무 샬니 지급하고 야코 뜻막 벌리멍엔다 기샤 또 우바가 다우나 킁킁 샬루 참자 우아나 이와 만디디 마론치코 도작사 수수미니 수디 미치칼리 속스코 망라파타 카리파니 본노디 아능라프리랑하 마츠다키미 쇼카 수수미니 스와 세낭 덩리 땅하 기롱차이 분까 카리파니 본노아 능랍리랑 큰 망우동의 기랍보 농아 세낭 덩리 땅콘 암물공의 큰보 돈노아 능랍리랑아 암봄본 아이 동아야 세능 등무리당아 엄마만 아이 본나야 만디디 마룬츠코 도작상 급하 미치칼리

0: 금번 그리하라라 상아마니 상랑기냉기라 본낭암비디 롱투비 갑독같나 동규자마나 그가공돈났나 만규잠비나 아마니앗마나 샤와볼라라누아니 암비니금마나 샤와간스숏누아니 은다키샤 능라프리츠 능등리구아 그랑우나 마출다키미 쇼쿠파쿠아 그랑우나 샬랑스카족나 만디디마룬츠 미치칼리 쇼크스쿠아 아므르쿵이 스큰불왕우동이 기르뿐이 박모나라 바스카난다 기사다 오나킁킁 만디쇼 미치그랑아 박모동스카우나 디샹 안양대 금막근 떠볼라라 톡보 농아 세네비샤 금막근 떠간치 소톡보 노아 아니돔미구샤 볼라라 스스미니스와 세네방수구샤 간치 소타 카리파니 본노아 뜨기샤 샬스니 볼라라 온 갑두자 왈스니간치 소톤 콜갑자 수수미니스데 카릭파니 번노데 엔다키샤 미자 능랑아 층은기르마이노아 농아 아마니안마 쿠아 말메누멜랑아 층은치 장아이노아 강웅아 안비니 비망꾸아니 응다기샤 미라미조랑아 승은암꿍와이겐 나용아이 강조미 적랑아 승은 또미무와이겐니 강웅아 응다기샤 누로따다샤 망릅비 갔당아이 누토따조 종샤 망콜라미랑아 누르까비샤야 먹종이신능족연 누타까노노샤 긍리샤띠 미숙족연 여기샤 아 근차나 온제하 왜 망릅비랑아나 왜 담피츠나 제샤 망콜라미랑아나 인다키샤 미아파랑아 근차나 제샤 왈루시와나 담피츠나 제하도 미무와나 인다키샤 따오나 킁킁 고샤이 망릅비엔 그 바코아 미자 능말미 누마드랑아 증은 기름 상나 상사나니 차나니 아큰 나라 살기 차나 불두루라 위하용하나
1: 나시망 요소마요 단장마락 니르가파 수스미니시아니 야호크나하 조도트 나시마응 프롬 호크나탕냐 RTI The Right Information Act 하즈가니봉아 야니비등어 GC 마락니 세금은 곧 보라스카니고 전화 시망나 끝났당이야.
2: 라이트 인포메이션 에 가자기니 봉아코 인디아니 맘몽소까리 가자기니 봉아 베시니 메자오 록사보 라가 쟁아하 아로 잡마노 President Apsan Belsini Jun Chibunga Tariko Ya Ragatkaman Bello Soikai Ainungna Kra Ani Rachakyaha Aro Apsan Belsini October Chigni Tarik The Bet Ya Aino Pang Chake Kamrangko Kana Abachengaha Ya Ainba Ekko Ragatani Maksonganiara Plak Sorkarini Chalaingapa Officerang Department Rang Non-Government Organization Rang Chokmotan Jekon Singsote NGO Uni

난시망이었소마요. 수크리티카카로 실달 모하데바니르가 딜다락니도 이 필름이 기코 그나마 졸로서 나시마나 로키 현상 필름이 기코 바크나 땅에 완 안키티와리르가 알파조 기타라 얘기동 스카잉아

나시망 한담 마락니 기드랑코 크나하 다오졸졸 존싱 모모니 기드랑코 크낭스카나만 겐 기드랑 잉아 살라가티낭코 아로 차카테라부 굿모닝 바바코

안층니 기세포 미츠크랑코 오니아 카니 아로 우아만코 만데라 기자 닥카니랑코 바사코바 안층 녹당랑오 오피스랑오 라마잘랑오 송레미뜬랑오 가리랑오 바스바 오토 닥바랑오 자그롱나 만나 안다키 옹겐 치모데 안층 우아랑코 잠핑나 만나 녹당오 세급바랑 즉탕탕코 사이아치 존늑 온늑게 바 녹스타페 칼라케 로나 만자 플락 세급바랑은 녹탕탕오 즉급바랑코 안탕탕 박사 앞산그릇 공안내 잔치겐 치모데 안다키 옹시안이랑 미치크랑나 동자와침 우니금은 안층 사칸티안 녹당탕탕오 스칸급바 미치코 만데라나 스키칭나 난겐 파급바랑 즉탕탕코 만데라 자우데 데드랑바 앞산닥겐 만데라 자 우니금은 미아사랑 만데라 아니코 데드랑나 스키칭나 난겐 이야 미아 미측 앞산그릇 옹아타니 완층 등탕등탕 초랑코 니아테니나 스칸급바오 안층니 잣니 니암레띠 아로 닥롱베왈 제안 마아치코 자치르 아니아노아 잉글리시 치야콘 매트릴리니얼 은네 아가나 이아노 방착의 안층 플락 만르크르카니 베왈 아로 돈르크르카니바 미치크랑나노아 감즈니 녹급바 미치카노아 파급바랑 이아랑코 라키급봉아 아로 녹당오 알두무탕아니 감랑코카아 우니금은 즉 아로세 마몽닥케바 달바타 아로 사우바 주바타 은네 라나 나아니안 아측니 베왈로 크라자 바동자 아큰고레니 녹급바바 미치카노아 아큰녹마 은네 아가노데 아아니 아로녹니 마급바 미치콩아 우아망니 세급바바 차와리 우아망코 아코니록 산디나 닥차카 미아사랑 빌작니 녹급봉아 안디바 아솔 녹급바 미치콩아 녹당마니 차파자오바 수리 켄타닥기 동겐치무바 미치크 플락코니록 산디에 감진코 치몽에 돈나나가 미치크랑 녹당코 락키자오데 미아사니 감카아니 은디녹라마야 우니금은 방바타 미치크랑 제망하나 탕탕니 녹당코 감차테라자 우아망 자만와 탕탕나 방아 둑니 아롱 시아니코라바 우니금은 미치크랑 방난 기스크라보 녹당니 슬로로아니 낭니 자코노아 우노사 송살나 아로잣나 남급바 미소카니 방아 그니급바오 미치크랑 안탕탕코 앞산그룹 왔나겠다 등탕등탕 카암랑코바 녹당니 아팔로 가나난겐 우아망 아바 팔감메 차오데 우아랑코바니 록산디나 아로캄 카파나낭겐 다우로로 차송어 타운바 질라오 동급바랑산 캄카이 차나낭잉아 낙용자 미치크랑 송어 놓고 등탕등탕 캄랑코 카이 녹당코 닥착나만나 우아망 미슈바간랑코 닥게 스크나코나 장급바랑 스케이코에 사우바랑 녹한랑코 닥게 아로급분노 하지라 캄랑코 카이 세급바나 닥착아 아로데드랑코 알두무탕안요 작혼파 플락 아측 녹당랑어 미치크랑 캄 가기자한 동자 아측 미치크랑 마이 캄코 가나만자 은네 승스카온 남마이겐 미치크랑 할가마 미미시나까 마추마테 차라아 암볼소타 아루치코아 이아랑 플락 간빌작니 캄오아 앙니 산디에 니그문그타 아측 미치크랑 세급바랑 농호망바 베라카 와등치타 마탐랑 볼가도나바마나 아루구이 비테랑코박나마나 마탐 미아사랑안 이아랑 코데만필자 급은 앱반송급아 송랑 미치크랑 자종랑원은 속강플라하 방방우바 스페이스랑원아 리앙아하 에로플랜랑 후와망 찰라잉아 아루와사는 와이자 다크르카니 젯파이터랑 후바와망 빌들링아 안층이 아도끄따 다크바 산다케 마니풀 스테토 제오니 미치크 복서 메리코몽아 우와바 송아다모니사 인디아 송니 가동베이급바 석사 미치크 제안 방방우바 스페이스오 빌급바 칼파나 차올라 우아바 에스트로나트 옹아침 안층오니 가시 미측 폴리스 작사 아글사코 주바트랑급바 아브리니 쿠촛 마운트 에베레스코 가도와하 아루 주소급봉아하 우니금은 미측랑 마몽닥기바 미아사랑오니 자만착자 아루 앞산그릇 공안이야 층아간나만겐 미측랑아 제 카모바 초랑코 부코테오나난겐 우노사 미측랑니 카모 장아사빠니 아루 우아망니 군랑코 안층릇나만겐 그탐급바오 미치크랑나 남로로 슬로로나 졸라마코 부코타니데 우아망코 보라야니오 마아파니 디디아니 벨시 주석 기자 세급바라 아니코 참팽수아니 우아망코 사우바랑 오니아카오데 우아코 닥차카니 아로만데라 기자니랑코 늦고데 우아랑코 아간코 파티아니아노아 마디아바 녹당랑오 미치크랑코 순제타니코 늦고데 우아랑코 참팽나 로바 아인랑코바 소카리 타리만 소하 우아 낙급바 아인콘 Protection of Women from Domestic Violence Act 2005 네 아가나 이아노 방착에 마디아바 녹당오 미치크랑코 사우바 순제타니코 방시아니코 온겐츠모데 우아망코랑 사난 폴리스나 리포트 카나마나 안층아 측랑오데 이아코라 녹

0: 나 그래죠. 난리 오카이 참은 게 녹.
1: 봐봐 얘 나가봐 잔이랑 네 낙나린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거디 논통나 사낭족바.
0: 나 죽동. 나만 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만 나드빳 아가 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 것 나만 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잡레 때문 자마노 나 사주고데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니가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 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 아니 미슈 삼자랑 거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야 땡아.